0: 샤프. 헛! 헛! 헛! 헛!
1: 야, 야, 아, 숙지 있구나.
2: 저걸,
1: 야, 숙지 있구나.
0: 알았, 아, 시쿠 때 아수피산 가나 이가 부룽.
1: 와,
0: 마주 해냐. 어, 어, 어, 어, 어, 어, 어, 어, 어, 어, 어, 어, 어, 어, 어, 어,
1: 뭐냐고
0: 또
1: 뭐냐고 또

0: 머리!
1: 머리!
0: 머리!
1: 머리!
0: 머리! 머리! 머리! 아르주나! 그라 락사나크 샤 숨바 쿠라가자르! 그라 락사나크 숨바! 사박 아닌 뜻비사 마이 한자야라타 보이여! 아요 락사나크 아르주나! 락사나크 아르주나!